0: on the flow 가슴만 바닥에 다 붙이고
1: 손나게 춤을 춰봐 댄서 motherfucker처럼 존나게 꿈을 꿔봐 댄서 motherfucker처럼 존나게 나랑 존나게 사 나비와 월처럼 그니까 새끼야 나는 좆대고 니 살점을 뜯어먹어버리나